0: 디겐가르 내송교 때네 쭉 제제지 다음에 속자라 이나로 직 송교 제야라 편바 첨보지 토비어라 지 가르소라다 자지신 송교 제야 이나를 하바도 아니 지 고르요기 짱라 제야데 아니지 괜히 이르기 근데 레드지 배 제제지 다 고르요라
1: 在乃朗古，人们始终秉持着一种理念，这里是人类和野生动物共同生存的家园，守护环境就是守护自己，守护万物。或许就在此刻，就在山顶的某个角落，雪豹正在注视着它的人类邻居们所做的一切。